0: 빵짱 예민 존.
1: 내가 수리가고 살인 사파의 제스쿨 스플라이 스파가운 그 가미 스플라이.
0: 빵짱 예민 존.
1: 뭐다무 필요한 임포트 로컬 건강한 바가이 사카르와카.
0: 빵짱 예민 존.
1: 바라서 다른 빵 맞죠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
0: 빵짱 예민 존.
1: 마이 먹어 말라 그러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
2: 초이, 막걸리 하고 나비 초이 생기님 넌 ang basko gitala choy ang igo choy
3: ay dai hindi ta kapagbaligi an sina dai kay basko na ang igo sa imong atay
2: ay matuod ka choy di baligay ko choy sang may igo choy sa tagi pusoon choy kay painom ko sa migo ko.

0: 깜짝 예비 쇼!
1: 국내도 수리가도 살인 사파에서 스쿨 슬라이스 반가운 건강이 서브라이
0: 깜짝 예비 쇼!
1: 뭐다 뭐 필요한 임포텐 료칼 건강한 바가이 썩갈로와까
0: 깜짝 예비 쇼!
1: 바라사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 각 바라사 베이비
0: 깜짝 예비 쇼!
1: 이 먹어 봐라 그런 프레스카 가길라 마스 고카스 24 호라스
2: Choy! Mabakal ba kung Choy Electric Fan, Choy?
3: Ano ang klaseng electric fan?
2: Ay, Choy! Ang steady lang! Ang hindi na magtiyok-tiyok sa iba!
3: Pwede nun!
4: Want to upgrade your energy and your health? Focus on eating whole foods. It's a simple idea. Whole grains instead of refined carbs. The goal is to minimize heavily processed foods that are often stripped of nutrients. Eating whole foods gives your body the fiber, vitamins, and sustained energy it needs to thrive. Eat whole foods. Fuel your body the natural way. This health tip is brought to you by MOR Entertainment.

0: 빵짱 예리죠.
1: 내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스 빵가운 건강이 츠블라이
0: 빵짱 예리죠.
1: 뭐다무 필리언 임포르텐 류팔 끈방은 바가이 싹갈로와까
0: 빵짱 예리죠.
1: 바라사다는 빵마초 빵섹시 바라사 왕고각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리죠.
1: 마이 망가 벨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
2: Choy, may alcohol ka mo na, Choy?
3: Day, ano mo ang alcohol?
2: Ipaligo ko sa bigo ko.

0: 깜짝 예리쇼.
1: 국대도 수리가로 살인 사파의 제스콘 슬라이스 반가운 건강및 수분아이
0: 깜짝 예리쇼.
1: 뭐다 무필요한 임포된 류판 끝망은 바가이 썩갈로워커
0: 깜짝 예리쇼.
1: 바라사 반은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사 왕국 갓 바라사 베이비
0: 깜짝 예리쇼.
1: 이 망가 말라 글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아.
2: Choy, may antipara ka na nga may grado?
3: Daw ka bata pa malansi mo mag-antipara nga malabo na gidaw?
2: Tsakto kagi Choy, malabo na nga mangin kami. Amo na, siya pasuksukon ko antipara para makita niya kung ano ko siya kapalangga.
4: Kapag may you and me, there's more.
5: The soundtrack of your heart is on MOR. More Sagabi.